0: 사연을 내어보고 말았고.
1: 아니, 그렇게 비 아무런 수에 대해 뭐 없고 있고. 아, 뭐, thank you.
2: Yeah.
3: Double check that they don't need to talk to the patient again prior to transporting.
4: Object.